0: in the day.
1: And if you think about it, even tomorrow, 32 FM, 94.9. We can bet that you've never listened to radio like this before.
0: You can bet that you've never listened to radio like this before. It's the voice of happiness. 94.9, 32 FM.
2: 오니바노 에코 고도 파다누 안파니 유 스탄빅 IBTC 인베 나이지리아 비즈니스 서밋 보와 시바노 아페조 오조 칸 토 다 로리 온 칸 소소 라티 란 오 레 로워 키 오 레 이그베루 시 로리 에코 티 아완 아무예 마 다리 시 아완 안파니 라티 파데 아완 오니쇼오 투툰 아티 라티 다 오고 포 펠루 원 오 툰 자 이비 핀 오자 토 쿤 푼 이고 케 고도 고고 티 오와 니 아페조 예 ni a se lati si awon ilekun anfani tutun sile fun iwo ati owo re awon anfani nla nbo ni badan ri daju pe o wa nibe ojo ojoru ojo kedogun osu keje odun 2026 akoko ago mesan aro ibi ipade jogo center ibadan lati se iforuko sile lo si bit.ly/nbs-tor-registration. A ou pa de ni Nigeria Business Summit, Ibadan.